냔데수베냔데루베으스르곡웨가브하뉴하오빠마에오이와고냔데레타메하나이카뚜이아헤야보테사라이페라세이루아하이쿠웨바